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

시간대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네팔과 중국의 국경지대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로 지금까지 양국에서 총 586명의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이 중 네팔에서는 1,900명 이상이 실종된 상황이며 일본인 5명과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대량의 토사 등이 강을 차단해 생겨난 것으로 보이는 자연댐 호수가 확인돼 2차 재해 위험도 지적되는 등 구조활동은 난항 중입니다. 네팔과 중국의 국경지대에서는 지난 26일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네팔에서는 중부 라수와 지역에서 대량의 토사와 물이 유입됐습니다. 네팔의 재해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579명의 사망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실종자가 크게 늘어나 1,924명에 달합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네팔에서 투어에 참가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일본인 5명과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네팔과의 국경을 따라 이어진 티베트 자치구의 르카처시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중국 국영 매체는 지금까지 7명이 사망하고 554명이 실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1: 미국 FRB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워시 의장은 28일 서부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강연하고 FRB가 지금 가장 주력해야 할 것은 물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상태가 이어진다면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다고도 발언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시사했습니다. FRB의 워시 의장은 서부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의장 취임 후 처음으로 강연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강연에서 미국 경제에 대해 개인 소비는 견조하고 고용도 매우 안정적이라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물가에 대해서는 목표인 2%의 인플레이션율을 웃돌고 있어 FRB가 지금 가장 주력해야 할 것은 물가 문제라고 말해 고물가 대응이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을 강조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또 인플레이션율이 목표를 향해 명확하고 충분한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다고 말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시사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재가속에 대한 경계감에서 FRB가 이르면 연내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뿌리 깊습니다. 또 FRB 내부에서도 조기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워시 의장이 이끄는 FRB가 연내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지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0: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삼림 화재가 발생한 데 따라 고이즈미 방위상은 국제 긴급 원조 활동으로서 현지에서 진화 활동을 하기 위해 자위대 부대를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28일 오후 기자단에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삼림 화재가 발생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뢰를 받아 국제 긴급 원조 활동으로 현지에서 진화 활동을 하기 위해 자위대의 부대 파견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가 끝나면 육상 자위대의 헬기 3대를 실은 해상 자위대의 수송함이 인도네시아를 향해 출발합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위성, 자위대로서 재해를 입은 인도네시아의 사람들을 위해 피해 확대 방지를 목표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지울 수 있는 볼펜을 판매하는 필기구 제조사 파일럿 코퍼레이션이 한국 제조사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재판에서 도쿄지방재판소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입과 판매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파일럿 코퍼레이션은 쓴 글자를 전용 고무로 문지르면 지울 수 있는 볼펜을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한국 필기구 제조사 크라운 볼펜의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수입과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제조사 측은 특허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고 일본에서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지할 필요는 없다며 재판에서 다투어 왔습니다. 28일 판결에서 도쿄지방재판소의 시부야 가츠미 재판장은 한국 제조사 제품은 글씨를 지우기 위해 마모성이 낮은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일럿 측의 특허 범위 내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제조사는 제품의 선전을 위해 일본 전시회에 출품한 적이 있어 특허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제품의 수입과 판매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0: 한국에서 말과 관련된 일에 대해 배우고 있는 고등학생이 일본 전국의 공립고등학교에서 유일하게 경주말을 생산하는 신히다카초에 있는 고등학교를 방문해 말을 통해 교류를 깊이 했습니다. 홋카이도 신히다카초에 있는 시즈나이 농업고등학교를 방문한 사람들은 한국에서 기수나 조교사 등 말에 관련된 일에 대해 배우고 있는 한국 경마축산고등학교의 학생 12명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처음에 부지 안에 있는 마구간을 방문해 농업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어린 말을 끌며 걸었습니다. 그 후 교내에서 서로의 고등학교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장래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등을 이야기하며 말의 화제를 통해 교류를 깊이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남학생은 일본 경마에 대한 이야기 등을 하며 교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시즈나이 농업고등학교의 남학생은 한국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며 말의 기분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1: 세계 4대 테니스 대회 중 하나인 전미오픈 남자 단식 예선 3차전에서 이번 시즌을 끝으로 현역 은퇴를 표명한 니시코리 케이 선수가 20세 사카모토 레이 선수에게 스트레이트로 패해 현역으로는 마지막인 4대 대회의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현역 은퇴를 표명한 한때 세계 랭킹 4위였던 36세 니시코리 선수는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전미오픈 남자 단식에 주최자 추천으로 예선부터 출전하고 있습니다. 니시코리 선수는 28일 현역으로는 마지막이 되는 4대 대회 본선 진출이 걸린 예선 3차전에서 사카모토 레이 선수와 대전했지만 스트레이트로 패했습니다. 니시코리 선수를 꺾은 사카모토 선수는 처음으로 전미 오픈의 본선 진출이 결정됐습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쿄전력은 원전 사고로 핵연료가 녹아버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3호기 원자로 바닥에 최대 약 3m의 구멍이 뚫려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멜트다운이 일어났던 1호기부터 3호기에서 원자로 바닥 부분의 자세한 상황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 총무성이 28일 발표한 도쿄 23구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가 2025년 평균을 100으로 했을 경우에 속보치로 102.3을 기록해 작년 동월 대비 1.8% 상승했습니다. 주요 항목에서는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품이 3.6% 상승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서영경,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1번 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확실히 외워버리세요.
0: 오늘은 제26과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미아, 가이또, 집주인 하루상은 공원에 오하나미, 벚꽃 구경을 왔습니다. 오하나미는 연분홍색의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며 즐기는 봄철 풍습인데요. 벚꽃을 보면서 산책하거나 벚꽃나무 아래 앉아서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죠. 탐과 그 일행은 돗자리를 깔고 벚꽃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0: 그럼 제2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お弁当だよ。僕が作ったんだ。どうぞ。きれい。すごい。いただきます。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カイト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가이토가 돗자리 한가운데에 도시락을 늘어놓고 말합니다.
2: 오벤토다요.
0: 도시락이야.
2: 僕가 作ったんだ. どうぞ.
0: 내가 만들었어. 자.
1: 색깔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감격한 미아가 말합니다.
3: 기래.
0: 예쁘다.
1: 탐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놀랍니다.
3: すごい.
0: 대단하다.
3: いただきます.
0: 잘 먹겠습니다.
1: 탐은 먼저 계란말이를 먹습니다.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2: カイト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
0: 가이토는 정말 요리를 잘하네.
1: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2: 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
0: 나 셰프가 되고 싶어.
1: 미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3: いいね.
0: 좋지.
1: 셰프가 되고 싶다는 가이토의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3: お弁当だよ。僕が作ったんだ。どうぞ。きれい。すごい。いただきます。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カイト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
2: 이네.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この卵焼き는
0: 이 계란말이입니다.
4: 卵焼き
0: 계란말이는 푼 계란에 맛국물과 설탕 등을 넣고 돌돌 말면서 굽는데요. 도시락 반찬으로 안성맞춤이죠.
4: 아마크테의
0: 원형은 이 형용사인
4: 아마이
0: 달다입니다.
4: 오이시는
0: 맛있다지요.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개 이상의 형용사를 연결하는 표현입니다. 이 형용사의 경우는 끝에 이를
4: 그때로
0: 바꾸면 됩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아마이를
4: 아마크테로
0: 바꾸고
4: 오이시를
0: 연결해서
4: 아마크테 오이시라고
0: 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아마크테 오이시이데스. この卵焼き 아마크테 오이시이데스.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공원을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5: 우에노 공원, どうでしたか?
6: 広くて 綺麗で, とても良かった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5: 우에노 공원, どうでしたか?
1: 우에노 공원 어땠어요?
4: 우에노 공원은
0: 우에노 공원, 도쿄에 있는 큰 공원이죠.
4: 도우데시타카?
0: 는 어땠어요? 과거의 소감을 묻고 있습니다.
6: 히로쿠테 기레이데 토테모 요카타데스.
1: 넓고 예쁘고 아주 좋았어요.
4: 히로쿠테
0: 는 이 형용사
4: 히로이
0: 넓다를 뒤에 오는 형용사로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4: 기레이데
0: 는 나 형용사
4: 기레이나
0: 예쁘다를 다음에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나 형용사를 다음 형용사로 연결할 때는 나를 떼고
4: 네를
0: 붙입니다.
4: とても 요かった です.
0: 는 아주 좋았어요 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広くて 広くて 綺麗で 広くて 綺麗で とても 요かった です.
0: 그럼 이 밖에도 느낀 점을 말해볼까요? 고양이 모양의 장식품을 선물로 받았다고 가정해보세요. 작고 귀엽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작다는
4: 지사이, 지사이.
0: 귀엽다는
4: 가와이이, 가와이이
0: 입니다. 맨 끝에 동의를 구하는 네를 붙여서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6: 작고 귀엽네요. 작고 귀엽네요.
0: 여러분이 일본 전차에 대해 어떻게 느끼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정확하고 편리하네요라고 말해 보세요. 정확하다는
4: 정확하나. 정확하나.
0: 편리하다는
4: 便利나. 便利나.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7: 정확하고 편리ですね. 정확하고 편리ですね.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도시락을 꺼내 놓으면서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 보세요.
2: どうぞ.
4: どうぞ.
0: 는 자, 드세요. 여기 있어요. 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식사 같은 걸 권할 때 사용합니다. 이 밖에도 허가를 구하거나 뭔가를 건네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1: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どうぞ.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お弁当だよ. 僕が作ったんだ. どうぞ.
3: きれい.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カイト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
2: 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
3: いいね.
8: はるさんの知恵袋.
1: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벚꽃 구경, 오하나미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일본에서는 3월부터 5월경에 걸쳐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상하면서 벚꽃이 피는데요. 벚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각지의 개화 예상이나 개화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 정보를 봐가면서 벚꽃 구경을 가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많죠.
1: 그렇군요. 다들 어떤 곳에서 오하나미를 합니까?
0: 가까운 공원이나 벚꽃 가로수 아래를 걷기도 하고 벚꽃 명소까지 일부러 보러 가기도 하는데요. 도쿄에서는 우에노 공원이나 신주쿠 교엔 같은 데가 벚꽃 구경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스미다가와 강이나 메구로가와 강가의 벚꽃 가로수도 인기가 있습니다. 조명을 받은 밤 벚꽃도 정취가 있어 볼만하니 한번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